지금 많이 다 수확했네. 마브라보 무인은 오 아야카시오. 지사스미라 많이 다 수확 미바바포는 오 아야카시오. I'm so proud to sing about the greatness of Elohim. Jesus, we rise.